0: 바위와 춤을 추는 파도 소리는
1: 다시 볼 수 있을까 우리 둘
2: 일렁거리는 아지랑이 붙어 맑은 밤하늘
0: 걱정하지 마 그 남은 따라와
3: 밤이 새도록